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나빠오 초빠오 논다. 어허베 어야레 까무코 나베 어야유. 지대 그야 미드가 띠까베 띠쪼 나게시. 우치네 치쇼미 마코 이하고 치메 물로 발라로 내 치니 풀로 코도샤 가샤 지블라로메 까무코 치타인다고 초베 쇼다 마다 나시 나노 기고 이스스에베 코고로베 자메 바에베 해코 라호마 까무즈즈 자그 체다베 타가모 타베 카슈에 조베죠.